0: 알았어? 빨리 전련.
1: 안나 안나 철철철.
0: 락바 헬리페리. 어짜 되긴 구글비라를 줬어. 저거라
2: 뻔해. 이슬리 안나 떠는 몰라.
0: 저거 나가라 비트라인. 안다 도색해 봐고.
1: 오이 이사코 도마상가.
3: 안보.
2: 게?
1: 안다 보리 라이빈이 가오드나스.
2: 아우드나.
1: 잠나.
2: 아우드나 앞에서.
1: 삭치게 아우드나스.